하나 느끼는 것이 흠이란 말이오. 그러나 그놈은 어두운 밤중에라도 노랑내가 심이 나고 내 몸에 사는 꽃순내가 나니 자네는 꼭 냄새로